0: 같던데.
1: 잠시 지르는데 알고.
2: 눈깔에 멜로디나 모사.
0: 세렐라 밤바라. 나도 더 보여봐라. 세렐라 밤바라. 나도 더 보여봐라. 이제 더 깨.